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런 포로송환을 하면은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.